to me, you're a city and a good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을 거치 예측은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

0: 야! 이게 누구야? 너 김영환이야! 어?
1: 야, 야, 임마! 야, 진짜 오랜만이다! 어?
2: 영화야, 반갑다.
3: 맞아.
2: 이야, 저 어디서 뭐하다 이제 나타났냐?
3: 어머, 세상에, 정말이야.
4: 몰라봤다. 그래도 다들 날 기억하네.
0: 아이고, 너 기억하지?
1: 몰라봤다, 야. 반갑다.
2: 야, 너 저 아줌마 기억나냐? 그 약에서 맨날 잠만 자던 정옥순이.
5: 안녕하세요.
2: 우리 이큰 게 우리 김미화.
5: 이미화예요.
2: 이미화. 그리고 여드름 박사. 심정자 지금이야 버스에서 사장님 사모님 됐어.
0: 어이구.
5: 안녕하세요.
2: 잘 왔다. 자, 들어가서 안 되나 가자고.
1: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.
2: 야,
1: 술을
0: 받았네.
2: 야, 앉아.
0: 예, 들어가 한잔해.
2: 자, 우리 누구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돼야지. 미안하게 됐다, 야.
4: 됐어요. 아니.
2: 그 연락을 다 못한 건 내 책임이거든.
1: 야, 이 형이 우리 가리봉 저기 아니냐, 회장.
2: 봉우회.
1: 어, 봉우회.
2: 진짜 미안하다, 연락 못해서.
4: 괜찮아요.
2: 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. 네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. 그런데 아, 네 소식을 아는 놈이 하나라도 있어야지. 정말 미안하다, 응? 20년 만에 이 친구들 다 모이게 하려니까 아, 그 연락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.
6: 10분 내 치고 미나도 치고

0: 또 있는지 알았으면 내가 연락을 해.
1: 괜찮다잖아요. 괜찮아요.
2: 솔롱이다.
1: 나 노래 하나 할게.
2: 어, 그래.
3: 그래.
2: 노래 하나 불러라.
1: 그래, 노래 하나.

0: 저 친구가 어디 다녔었지?
1: 태아전자 다니다가 군대 갔었잖아요.
2: 말이 20년이지.
3: 아, 나 얼굴 익은 것 같아.
2: 환장하네. 봄날에 단풍 들었어. 보기 좋아.
4: 보기 좋아.
1: 근데 저 사람 왜 저래?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?
5: 아, 내려. 어? 저러다 말겠지.
2: 그래. 그래도 위험하잖아. 아, 내리라고 해.
6: 어이, 빨리 내려와!
7: 저 사람 어떡해?
1: 기차 와요, 빨리 내려와요!
6: 어이, 빨리 내려와, 위험해!
8: 지가 알아서 피하겠지?
6: 어이, 내려와!
9: 야, 기차 와, 내려와!
6: 내려와!
10: 아직도 꼼짝 안 하는데?
8: 연나! 아, 내려와!
7: 빨리 내려와요!
2: 아유, 괜찮아.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들 말이야. 99.9%가 안 죽는데요.
6: 김영호!

0: Валон, Вальгалун для умерших в драке с поездом. Ну, там, за поворота. Вроде бы жужжал, вроде бы гудели тормоза. Даже туман как-то, туман, ну и машина выглядит очень как начало нулевых. Гарибонгдонг.
1: 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아, 그리운 친구들, 우리 다시 만나서 첫 야유회를 갖던 그 장소, 기어리 절교 밑으로 옛 추억을 찾아갑시다. 저 토요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가리봉 봉우의 친구들.

0: 하더라도 비싼 거 아니에요. 요미 휴게소에서는 1,500원 하는. 경치는 여기가 더 좋잖아요.
1: Следим за контекстом разговора. Да, да, не все, они все по-корейски говорят. Да, в этом фильме все говорят по-корейски. Этот фильм корейский.
2: 진짜 경찰 죽이네. 커피 맛도 죽이고. 아우, 나 이거 큰일 났네.
0: 왜요?
2: 내 깜빡하고 돈을 안 갖고 왔네요. 나 카드밖에 없는데 카드는 안 받으실 테고. 나 이거 어떡해.
0: 잘 찾아보세요.
2: 아니, 내가 아까 돈을 찾는다고 해놓고 내가 깜빡했네. 미안해서 어떡하죠? 다음에 갖다 드린다고 해도 안 믿으실 테고. 네, 돌려드릴게요.
0: 마신 걸 어떻게 해요? 그냥 드세요.
2: 고맙습니다. 하지만 다음에 꼭 갚아드릴게요.
3: 자, 할래 우주세요, 김치!
2: 죄송합니다.

0: 어이, 어이, 어이, 이봐요. 당신 차용.
1: 예.
0: 아, 여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어떡해. 면허증 줘봐요. 면허증 줘봐요, 빨리.
1: 차 내 차 아니에요.
0: 아니, 이 사람, 아까 당신 차라 그랬잖아, 이거. 당신 이거 도난 차 아니야? 신분증 내봐. 신분증 내봐, 빨리.
1: 신분증은 왜?
0: 내봐, 빨리. 신분증 내봐.
2: Вот он не побоялся и сбежал от мента. Вот главное не побояться. Вот все боятся, а вот просто главное не побояться.

0: 앉으시면 누추하지 마.
1: 아이, 김영호 씨 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어요.
0: 이번에 여기가 비가 떨어지네. 어젯밤에 자는데 맞박에 비...
2: Не видите, не видите, зарывается.
0: Бега таразит.
1: Анджейся, щипчакя!
0: Это чангнанкам аня, Анджо. Я са는 게 한심하지. 왜 이러고 사는가 싶지, 응? 당신 말이야, 누가 보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얘기나 좀 합시다. 밖에 비도 오는데 좋잖아, 분위기. 술 한잔 하실까?
3: 마실래도 마실 술이 없네.
0: 나 마지막 돈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하나 구했어. 딱 한 놈만 죽이려고. 나 혼자 죽기 너무너무 억울해서 딱 한 놈만 내 저승길에 같이 동행하자.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은 놈들 중에서 딱 한 놈! 근데 말이야, 어떤 놈을 죽일까? 그거 참 고민되더라. 응? 딱 한 놈 고르려니까. 그게 존나 어려운 거야. 피 같은 내 돈 다.
2: Не знаю, как у Невити, а вот у Вити вот какая-то комфортная работа девопсом. Каким-то девопсом. Что там? Что-то вроде.
0: 날려버리고 깡통차기 한 증권회사 직원 새끼 죽여버릴까? 달러 빚 내주고 고리 뜯어낸 사채업자 그 흡착이 같은 새끼 죽여버릴까? 아니면 동업한다고 해놓고 사기 찍은 독한 친구 새끼 죽여버릴까? 이혼한 마누라랑 우리 애새끼랑 같이 죽어버릴까? 근데 내 인생 이렇게 조져놓은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 놈을 못 걸리겠더라고. 당신 누가 보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날 참 잘못 택했어. 어떡할래? 구경하고 갈래? 그냥 갈래?
4: 김영호 씨, 윤수님이 아시죠?
5: 누구?
4: 윤수님, 나수님이가 보내서 왔어요.
5: 윤수님이 누군데?
4: 윤수님이 기억 못해요? 옛날에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다던데요.
5: 그 윤수님. 근데 그 여자가 왜 날 찾아? 당신 누구야?
4: 난 윤수님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당신 보고 싶어해요.
5: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지?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왜 날 찾아?

0: 내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?
1: 뭔데요?
2: 아, сделай что-то, сделай кое-что для меня. Выбей мою жену, а я вот в углу на стульчике посижу.
0: 아침에 오다가 옷을 샀는데 이 김 선생한테 맞을지 모르겠네요.
2: 이모 вот. Надень вот этот вот костюм кого? Кого смешно? Телепузика?
1: 지금 나보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란 얘기예요? 아, 참. 사람 여러 가지로 욕 보이시네.

0: 그건 왜 사셨어요?
1: 환자한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.
2: 요다.
3: 이거 먹을래? 먹어봐, 사탕이야. 박하사탕. 되게 맛있다. 먹어.
4: 오늘 새벽부터 의식이 없어졌대요. 어제 밤까지만 해도 말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네요.
5: 그래도 얼굴 한번 봅시다.

이거 기억나요? 박하사탕. 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수님 씨가 이거 보내줬죠? 편지 한 통 보낼 때마다 하나씩 넣어가지고요. 나 그거 지금까지 다 모으고 있었어요. 사실은요, 이것 때문에 고참들한테 혼났어요. 편지 이런 거 넣어보낸다고요. 보세요. 옛날 모양 그대로 있죠? 미안해요, 스님 씨.

네, 김영호 씨. 전해드릴 게 있는데 깜빡했어요. 이거 애기 엄마가 전해달라고 했어요. 자기 게 아니고 김영호 씨 거라고. 그동안 자기가 그냥 맡아두고 있던 거라고 하던데요.

0: 이거 엄청 오래된 거네. 나온 지 한 20년 됐나? 요즘 누가 수동 카메라 쓰나요?
1: 그래서 얼마 줄 수 있어요?
0: 3만 원 쳐드릴게.
1: 이봐요. 카메라 값이 3만 원밖에 안 돼요?
0: 싫으면 관두시고.
1: 5만 원 줘요.
0: 4만 원 드릴게. 팔랑 팔고.
1: 줘요.
2: А сапану кумят на конфет сколько дашь?

0: 아, 미쓰리? 일찍 나왔네. 왜 전화 온 거 없고? 누구? 어, 그래서. 야, 그 새끼들은 왜 물건 팔기도 전에 수금부터 하려고 그래? 왜? 다시 전화하면 안 된다고 그래. 야, 아니, 아니, 됐어, 됐어. 놔둬, 놔둬. 내가 전화할게. 뭐? 또 왜 그래?
1: Да, когда мы Гаспара Ноя начнем смотреть, а? По-моему, ничего до сих пор из него не смотрел.
0: Я. 내가 너한테 야소리도 못하냐? А на юзе? 장사 안 돼서 죽겠어요, 아주 미치겠어, 진짜. 아, 좋지. 한잔 해야지.
1: Что я снял? Нет, я вспомнил, потому что, ну, реверсабилити, или как его, тоже в обратном порядке,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.
0: А, не дега санданика.
1: Василий? Каван? Пикан? Каван?
0: 야, 이거 자꾸 이러시면 나 안 만날랍니다.
1: 미안하다, 뭐.
0: 아? 내가. 아, 좋지. 한잔 해야지. 에헤이, 내가 사야지. 무슨 소리야, 내가 사야지. 아니, 내가 산다니까. 야, 이거 자꾸 이러시면 나 안 만날랍니다. 예? 오늘도 운전 배우러 간다고 했어요. 어디로 갔는지 나야 잘 모르죠. 아무튼 눈치채지 않게 잘 따라가 보시고 전화 주세요. 아, 야 미쓰리, 나 커피 한잔 줘. 김 사장, 뭐가 그렇게 좋아?
2: 열미
0: 또 올랐어?
2: 타이어가 300원 올랐어요.
0: 야, 300원이면 그게 얼마냐 그게? 좋겠다. 누구는 주식으로 돈 벌고 장사해서 또 벌고. 야, 야.
3: 예.
0: 내가 누구야? 어?
3: 사장님요.
0: 그래, 사장인데 너 잔도 안 받치고 이렇게 커피 갖다 놓냐 이거? 어?
3: 죄송합니다.
0: 아이, 됐어. 그거 고만 좀 해, 고만 좀. 아, 있나? 밥이나 사.
4: 어디로 갈까? 글쎄요, 어디로 갈까요?
0: 원당은 차 막히겠지?
4: 막히죠.
0: 야, 차 피워.
4: 아이씨.
0: 혈세 다 부서졌네. 야, 근데 뭔 혈세가 이렇게 많냐, 너?
3: 응? 사장님!
0: 어? 누구?
3: 아, 나? 김 사장님요. 전화 왔어요.
4: 어디래?
3: 심부름센터라는데요.
0: 심부름센터? 왜?
4: 저 오늘 점심 안 되겠는데요. 다음에 살게요.
0: 야, 그런 게 어딨어? 아, 김 사장!
5: 맞았어.

0: 스피크는 좀더 많았다 뭐 이런 의미의 소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? 네. 스피크
1: 능력 감독. 들은 먹을 수. 일반 선수 카리노 휴가 돌리면서 먹는다. 다리에 걸려요.
2: 예. 네, 제가 담배 시켰어요.
3: 자, 다음 선수.
4: 왜 이래요? 어디 갔어요? 왜 새끼야?

0: 집에 들어갈 거야?
1: 예. 집에 안 들어가요?
0: 좀 더 이따 가려고. 뭐 타고 갈 거야?
2: 이스코웜!
1: 나가서 택시 잡죠 뭐.
0: 그래? 가 그럼. 왜 가?
1: 일찍 들어올 거예요?
0: 늦을 거야.

0: 웬일이야? 사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.
1: 밥이나 먹고 있으라고 그랬잖아.
0: 이런 데서 혼자 무슨 맛으로 밥을 사 먹어요?
1: 그래서 안 먹었어?
0: 먹었어요.

0: 아저씨한테 장난하면 못 써.
1: 아이고, 죄송합니다.
0: 아이, 괜찮습니다.
1: 식당에서 공 갖고 놀지 말랬지. 응?
0: 응? 애가 참 귀엽네요. 안녕하세요.
1: 예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
0: 아, 놀러 왔나 보죠?
1: 예. 저기 식구들하고 밥이나 한 끼 할까 해.
0: 예.
1: 요즘은 어느 경찰서 다니세요?
0: 아, 나 경찰 그만뒀어요. 한 2년 전에 옷 벗고, 예, 지금 조그만 사업하고 있어요. 아, 내 명함이
2: 취업하시지. Сначала работал на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Хасране, потом в армии, потом в полицию, и потом стал кабанчиком. Вот как?
0: Сейчас чуть-чуть сапаку есть. А, не мёгами умне. Я на бессарине.
1: Сейчас, мани дешипшо.
0: Е.
3: 누구예요?
2: Ты все не пиздешь? Да, это все не пиздешь.
4: Сальмон арендатта.
0: Е?
4: Сальмон арендатта.
1: Е?

0: 먹어볼래요? 맛있다. 우리 사모님 이거 혼자 다 하신 거예요?
1: 파출부 쓰긴 했는데 거의 혼자 했지.
0: 사장님 좋으시겠어요. 사모님 이렇게 요리 잘하셔서.
2: 너무 오래 걸렸죠?
3: 그 재수 씨도 얼른 와 앉아요.
2: 네.
3: 김 사장. 아 뭐해 얼른 와.
4: 저리 가. 가 이 새끼야.
2: 부장 내버려둬요. 아우 세민이 아빠는 걔가 미워서 못 살아요.
4: 난 걔 싫어.
3: 왜?
5: На втором мониторе, которого у меня нету, суки, купите мне второй монитор, пожалуйста. У вас есть ненужный второй монитор, вышлите мне.
2: Ты терять кому чуге горя? Чуге ажу.
3: Да. А бое, чандель чего? Да. 새 집에 이사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. 아, 건배.
2: 아, 죄송한데요. 건배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면 안 될까요?
3: 아, 예. 뭐 그러죠.
2: 예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식구가 새 집에 이사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세민이 아빠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시는 강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사업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저희 가족 부족함만 싸우나 그저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어 전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세민

0: 사람 밥 먹는 건 처음 봐?
1: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보는 거지. 오빠, 나 어젯밤 꿈에 오빠 없어지는 꿈 꿨다?
2: Ну, нам же вначале сказали, что 99-й год в начале был.
1: Опа, обсажа가지고.
2: Так что, фильм. Фильм, начало, фильм 99-го года. Ровно.
1: 내가 오빠 이름 막 부르다가 깼는데 얼굴에 막 눈물로 다 젖어 있는 거 있지.

0: 나 오늘 병원 가는데 오빠. 예정일 좀 남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. 이따 병원 가서 전화할게요.
1: 오 아니.
0: 뭐라고 말 좀 해요.
2: 전화하지 마.
1: Я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. О, нет. Еще... Бинго просто. Это парикмахерская с бани рядом, да? А где такое сейчас? Какие они все стройные, я так смотрю.
3: Ну-ка.
4: 야, 박명식. 오랜만이다.
5: 저 박명식 아닌데요.

0: 생각도 해봤어?
1: 전 정말 모르는데요.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?
2: 모르는 걸 안다고 하면 안 되지. 그래도 말이야. 잘 생각해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. 그지? 어이. 사람이 얘기를 하면 눈을 똑바로 봐야지. 응? 그게 에티켓이잖아.

0: 왜? 왜? 왜?
1: 야, 다음부터 물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해. 1초 내로, 알았어? 그래, 그래야지. 아프냐? 정직해서 좋다. 앞으로도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해.
2: 이 친구 성질 건드리지 마. 별명이 뭔지 알아?
3: 아, я только дошло, что это он еще. Он тут он в полиции работает.
0: 게 겁많게 생겼더라고. 저런 놈들이 더 즐겨요.
4: 원장님,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 그랬죠?
0: 회식비 조금 나왔으니까.
3: 아, это была специальная баня и парикмахерская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полиции.
0: 소주 한잔 하자고.
4: 조금.
5: 하여튼. 너가 집에서 전화 왔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애가 고개를 이렇게 뒤밀었대. 빨리 가봐.
0: 벌써 그렇게 됐나?
4: 북한이 명사.
5: 이제 나와봐라. 응? 애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. 차원이.
0: 나도 애 때문에 학교 가봐야 되는데. 나는 엄마 말고 아빠가 오래.
5: 왜요?
0: 또 사고 쳤어.
5: 아이 뭐 요새들 아빠 먹으려고 먹게나.
0: 아, 이놈의 중국집은 꼭 양파를 모자라게
6: 줘. 오늘
3: 3시에 나. 내가 버틴 거 빨리 있어. 지금 저도 부서져봐요. 빠졌어. 윌리엄.
7: 이 시간에는요. 900의 시간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을 등수 시원하게
3: 아, 라지마지 몰라. 비싸질라.
7: 조그만 회사에서
8: 너 이거 계속 자꾸 하면은 폐에 물 들어가서 1년 뒤에 폐기종생인데 우리 책임 못 진다. 김원식이 어디 있는 것만 빨리 말해. 응? 아, 충분히 끝나자.
9: 아이고, 말하죠. 원식이 형 만날 필요 없어.
8: 너 일기전 왔지? 다시 이런 7일 2시 원식이 형 13만 원, 김원식 만나서 13만 원 줬단 얘기 아니야?
9: 말하는데 지금 어디는 정말 몰라.
8: 뭐야? 아이씨, 정말 일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. 회식은 무슨 회식이오?

0: 박근선에 아는 사람 있어?
1: 없어요. 옛날에 내 알던 여자 고향이 군산이었는데.
0: 알던 여자?
1: 첫사랑 애인이요.
2: 사기치고 있네. 얘는요, 여자 꼬실 때마다 꼭 지 첫사랑 애인 얘기를 해요.
0: 첫사랑 얘기를 하면 여자가 걸렸나.
2: 그러니까 희한하죠.
3: 기다린 게 해놓고
0: 오지 않을

0: 어? 불 꺼지네. 아, 보라씨 보니까 오늘 밤 꼬박 3개 생겼구만.
1: 김용호 씨, 어디 여인숙이라도 가서 잠깐 눈 좀 붙여. 어제도 혼자 못 잤잖아.
0: 그래,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을 필요 어딨냐. 새벽에 교대해. 아니, 그런다고 수고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냐? 어째서

0: 진짜 무섭나보죠?
1: 사람 찾으러 왔어요.
0: 어떤 사람을 찾아요? 아저씨 무슨 사연 있는 분 같아, 그죠? 얘기해 주세요, 아저씨.
2: Где-то половина психакать будем.
0: 이렇게 비도 오는데 심심해 죽겠어요.
2: Пипи-пупу.
1: 군산에요. 내 첫사랑 여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한대요.
0: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?
1: 아니,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에요.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. 그 여자가 사는 곳이니까. 그 여자가 걷는 길을 나도 걷고 싶고, 또 그 여자가 보는 바다를 또 보고 싶고.
0: 근데 이렇게 비가 와서 어떡해요?
1: 괜찮아요.
2: Так, плюс теперь идите 5 минут. Только 5 минут. Что мне подготовлено?